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일찍 자고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예, 아침 잠깐 나갔다 오고 여러분들과 오늘 내일 저녁까지 함께합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다녀가 주시고 아니면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주말 편안하고 좋은 음악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음악을 전해드릴 건데 저는 신곡 위주로 일단 전해드리고 뭐 더울 때는 댄스곡도 전해드리고 그럴게요. 우리 뚱이님도 좋은 아침이고요. 우리 성철이도 좋은 아침입니다.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6월 들어와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너무 덥죠. 그래도 아침에는 네, 바람이 좀 불어줘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늘로 다니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3개월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이니까 6, 7, 8, 9월까지는 더울 것 같은데. 그래요. 요새는 점점 여름이 길어져서 점점 힘들어지긴 하겠죠. 열대야, 열대, 장마랑 열대야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올 장마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들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실 신곡 쭉 들어서 다 나왔던 곡인데 그래도 또 틀겠습니다. 다 전해드릴게요. 우리 꼬미남님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 더운데 꼭 잘 챙겨서 드시면서 하세요.

박정민 목소리 너무 좋죠. 노래방 VS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정말 좋습니다.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주말입니다. 저는 울산 가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요. 저하고도 친했던 4살 아래의 동생이기도 하죠. 노래 제목 그대로 솔로데이를 끝내는 날이죠. 지옥데이 아닐까요? 가는 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비어네이퍼의 솔로데이,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안신의 왜 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솔로데이를 끝내는 건 참 행복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햄바오님 추천 고마워요. 다 했나? 어디 3번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청을 남겨보네요 하시면서 케이윌의 곡과 에이티즈의 곡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둡니다. 꾸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슬슬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람이 좀 잘 불어서 햇볕만 피해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왕뚜껑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잉 더워 더워 하시면서 그래요. 누나 업했어요. 와 축하해요. 나는 언제 업하나. 42레벨 야호 야호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신청해주신 신나는 댄스곡들 모두 준비해뒀어요. 와 업해서 좋겠다. 저는 아직도 20만이나 남았네요. 아 끝도 없다 진짜. 그래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막 달리는 건 좋은데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꽃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그저 흘려보내자 멀리 과거 속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오늘이 있잖아 슬픔 따윈

0: 시계 1,000원 한 개는 300원.
1: 네? 할머니 왜 천원어치가 더 비싸요?
0: 그러냐? 그럼 내게 줄게.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9시 30분이 다 돼가네요.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응답하라 OST 신청합니다. 그리고 TV에서 예능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금요일 저녁 8시 방송이에요. 출연진 라인업 나쁘지 않아요. 7곡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뭘까요? 찾아봐야겠네요. 박보람의 해화동, 여은의 이젠 있기로 해요, 노을의 함께,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네, 김혜림의 행복한 날을까지 응답하라 OST곡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0: 언니 뭐해?
1: 왜?
0: 아니, 아,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